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Yeah!

면세점 앞에서 그 방면 하위 4개 차로를 막고 집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직로 사직터널 방면으로 가는데 고궁 박물관 앞에서는 집회 관련한 무대 설치를 하고 있어서 하위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그 밖에 도로들 1시간 사이 정체 구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데 영동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 있던 사고 처리는 방금 전에 끝났지만 그 여파로 잠실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이후 한강대교에서 여의도까지도 속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8도, 습도는 3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엄마, 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날씨는 맑은데 대기는 건조합니다. 조금 전 10시를 기해서 서울 동부권과 서남권 또 경기도 광명 일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일부 지역에도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여의도 일대에 있던 마라톤 대회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여의도 공원에서는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오후 시간대에는 집회도 진행되면서 도로 곳곳 곳이 통제되겠는데요. 사직로 광화문에서 정부 서울청사 방면으로 가는데 집회 관련 무대 설치하느라 하위 2개 차로가 차단돼 있고요. 세종대로 광화문 쪽으로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그 방면 전 차로를 막고 집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6도, 습도는 3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1: TBS 교통정보
12: 1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동부권과 서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고속도로 곳곳에는 사고가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천안호두 휴게소 부근 2차

차로에 3차로에 걸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적재물도 현재 쏟아져 있어서 부근 1차로만 통행이 가능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김천 3터널 부근에서도 역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 관련 차량들도 서 있어서 부근 1km 정도 정체입니다. 한편 서울시내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그 방면 하위 4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9도, 습도는 24%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0: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토요일 오후 차가 많습니다. 고속도로와 서울시내 도로 곳곳이 정체되고 있고요. 또 집회로 일부 도로가 차단된 곳도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가는데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하위 4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고요. 사직로 광화문에서 경복궁역 방면으로 가는데 고궁박물관 앞에서는 하위 2개 차로를 막고 집회 관련해서 무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대로 남영삼거리 쪽으로 가는데 삼각지 파출소 앞에서도 하위 3개 차로를 막고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한강 다리 중에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중간 지점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뒤쪽으로 혼잡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2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현재 서울 기온이 22.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서 화창한 봄햇살이 아름다운 주말입니다. 지난 주말은 어린이날 연휴여서 고속도로의 정체가 심했지만 이번 주말은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만 정체 구간이 여러 군데 보이고요. 서울 시내 특히 광화문 주변은 여러 건의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차로가 줄어들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선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은 4개 차로 맞고 집회 중이고 교차하는 세문안도 서대문역 방향도 집회 때문에 포시즌스 호텔 앞에 2개 차로를 막았습니다. 광화문역 고궁박물관 앞도 2개 차로를 막고 집회 준비 중이어서 안국역에서 광화문 쪽으로 움직임 둔한 상태고요. 신용산역에서 삼각지 역 쪽으로 서행하는 것도 삼각지 파출소 앞에 3개 차로를 막고 집회 중이기 때문입니다.

개그입니다. 피타고라스 법칙의 그 피타고라스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경기장에 가는 사람은 세 부류가 있다. 경기장에서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 경기에서 승부를 겨루는 운동선수, 경기 구경하러 가는 사람. 이들 중에 경기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은 경기를 보러 가는 관람객이다. 경제적 이익이나 승리에 집착하는 사람은 경기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관람객만이 모든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마음껏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죠. 피타고라스의 비유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관통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삶의 즐거움을 종종 잊게 되는데요. 자, 어쩌면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행복을 위해선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있다면 삶을 즐길 마음의 자세뿐. 5월 9일 토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맞고 가랄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김범룡이 부릅니다. 꾸불꾸불 인생길.

0: 사람은 태어나면서 신으로부터 다 경기장의 입장권을 한 장씩 부여받는다고 합니다. 즐기느냐, 즐기지 못하느냐는 다 내 선택인 거죠.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행복과 무관한 일에만 한눈 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요, 삶의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시합의 재미에 푹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좋은 날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주말입니다. 좋은 음악 꼭 알아야 할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기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네가 인간이야 호통의 달인 개그맨 최국과 함께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다시 듣게 하겠습니다.
1: 미치겠다. 부부 문제.
2: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1: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2: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1: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등 세상 모든 고민거리를
2: 말로만
1: 해결해드립니다.
2: 9297 예생고민 상담. 예생고민 상담. 울지 마세요.
0: 뭐야 이거 버벅 될 거야?
2: 인생 고민 상담 들어본.
0: 버벅 될 거야 이거.
2: 나이 먹으니까요. 발음이 꼬여요.
0: 뭘 먹어?
2: 아니까.
0: 뭘 먹어 형 앞에서?
2: 아니, 시간이 좀 지나. 네.
1: 자 소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 씨 어서 와요.
2: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 이제
2: 네.
1: 봄이 온 것 같지 않아?
2: 아, 네? 예, 정말 많이 따뜻해졌어요, 진짜로. 네.
1: 언제 이제 추리닝으로 이제 바로 차림으로 아니, 왔다 갔다 하네?
2: 추리닝 아니에요.
1: 그건 뭐예요?
2: 잠바.
1: 브랜드야?
2: 네? 이거 접어 아세요? 접어? 마리떼 프랑스와 접어.
1: 파리라고 쓴 건 보이는데 뭘 접어 접기는.
2: 아니, 옛날에.
1: 그거 불어야, 이거?
2: 제가 스무 살 때. 네. 예, 스무 살 때 진짜 유행하던.
1: 아, 그 브랜드 있는 거예요? 유명한 거야?
2: 이거랑 뭐 게스 뭐
1: 아, 게스는 나도 예, 알지.
2: 겟뉴즈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와 더불어서 예, 접어.
1: 그걸 접어라고 예, 있는 거야?
2: 그렇습니다. 야, 여기는
1: 너무 오래된 옷 아니야? 접어라 그냥.
2: 그냥 나는 저 밖에 피디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브랜드를 얘기해도 제지를 안 해주시니까 야, 이거 좋다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무 말도 안 해요, 밖에서. 원래 아유, 보통 같으면 야, 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뭐, 예, 죄송합니다.
1: 그래요?
2: 자. 아, 이건 원래 다 이제, 이런 브랜드는 옛날, 지금, 아, 예, 좀 자제하겠습니다. 예.
1: 오늘 하여튼 저 화 좀 열심히 내주셔야 돼.
2: 왜요?
1: 그죠? 컨디션 좋죠? 예?
2: 아,
1: 지난주에 그렇구나. 이제 녹음 방송을 예, 했기 때문에 예, 예, 예. 하루, 한 주 쉬었으니까.
2: 아, 그러니까 한 주 안 하니까. 예. 이게 뭐라 그
1: 목소리도 좋아진 것 같아. 아,
2: 혈압도 내려가고. 이게 뭐 간수치나 뭐 이렇게 뇌혈관 이런 네. 게 안정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1: 어, 네. 하지 말까 그러면? 최고 건강을 위해서?
2: 네? 아니 당분간 좀 하다가. 네. 아니 60쯤 되면은 이제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5005번님께서 교통 제보를 해주셨네. 안녕하세요. 강변 북로 워커힐에서 구리 방향. 구리 암사대교 못 가서 탑차 한 대가 전복돼 있습니다.
2: 아이고.
1: 천호대교 지점부터 차량이 많이 밀립니다. 그러시면서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을 부탁하셨습니다. 아유, 제보해 주셨는데.
2: 드려야죠.
1: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 아, 네. 제보해 주셨는데.
1: 양꼬치, 이거 읽어드려. 네. 15번. 자. 아, 15번. 뭐요?
2: 구리 수택동 예,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서 양고기 모든 세트 3인 식사권
1: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5님께 보내드리도록
2: 하겠습니다. 양꼬치 맛있죠. 네. 네. 아유,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어찌됐건 이제 탑차가 좀.
1: 그러니까 말이죠. 네, 자 참고들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2: 아니 뭐 처음 하는 것처럼
1: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한테 이 안내를 좀 해주셔야지. 아, 오늘 읽고 가. 그래도
2: 알겠습니다.
1: 앞에는 형식은 갖추고 아, 해야지.
2: 아, 네. 아, 그래도
1: 이것도 돈가스가 이거 쓰느라고 또 한참 걸린 거거든.
2: 6년째 하고 있는데 형이 네. 이걸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네.
1: 해야 돼.
2: 네. 여러분 네. 이 코너가 어떤 코너냐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는 코너예요.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돼서 막 짜증난다. 이건 또 뭐 해도 너무한다. 뭐 갑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떼인 분들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것도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짜증 뭐 우라통 제가 확 풀어서 그치. 그냥 대신 화를 내드릴 테니까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야 그래요. 됩니다. 문자가 네. 생명이에요. 문자. 네. 예.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샵 0951.
1: 최후 시간 이제 읽은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이제 시작할 때부터 계속 있는 거야.
2: 네.
1: 이거 좀 고치면 안 돼요? 응? 카피 좀?
2: 아니 뭐 고치나만 하면 뭐 이게.
0: 아니 그래도
2: 여기서 뭘 어떻게
0: 맨날
2: 고쳐요?
0: 똑같은 얘기만 해.
2: 그렇죠. 문자 보내.
0: 장사가한테 짜증난다 맨날 그러지 말고 네. 세상에 짜증나는 게 장사가한테 짜증나지
2: 주식 떨어져서
0: 버스가
2: 짜증난다.
0: 안 와서 짜증난다 네. 주식 떨어져서 짜증난다
2: 우리 집 앞에 고추밭에 고추를 누가 따갔어요
0: 고마 얼마나 네. 많아
2: 누가 유리창 깨고 도망갔어요
0: 얘 돈가스 네. PD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2: 우리 애가 차 맞고 들어왔어요
0: 고치질 않아 고치질 않아 네, 그러니까, 네.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2: 선생님이 갔어? 수업하다가 자요, 뭐 이런 거.
0: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 야, 니가 써라.
2: 엄청 많네.
0: 다음 주부터.
2: 알겠습니다.
0: 다음 주부터 니가 써.
2: 네. 오늘 코인 샀는데 폭망했어요, 이런 거.
0: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네네네. 8750님의 사연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시어머님 댁에 가고 있는데 방송 나오길래 도로 옆에 세워놓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는데요. 두 분 너무 재밌어서 듣고 있어요. 네. 오늘은 뭐 때문에 화를 낼 거유?
2: 네, 8750님.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재밌어서 듣고 있어요. 시작을 안 했는데. 아이고 뭐 선물 받으시려고 일부러 그러고. 네,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
0: 아니, 근데 이렇게 이 재밌다고만 하지 마신, 안 되고. 네. 최욱 씨가 화낼 건덕지를 뭘 보내주세요.
2: 재밌는 거 우리도 알아?
0: 그렇죠.
2: 이거 재밌는 거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문자 보내요, 사연 보내시라고. 화나잖아, 화난 거 지금. 지금 차 세워놓고 계시죠? 지금 거기서 누가 저 옆에서 오줌 놓고 있다 이런 거 보내달라고요?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0: 야, 좋습니다.
2: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8750님. 네.
0: 자, 이번에는 2853님께서 간만에 주파수 95.1에 맞췄습니다. 그동안 제가 강원도에서 일을 하느라고 못 들었거든요. 그나저나 예. 최국 씨가 아직까지 있네.
2: 네.
0: 그 의리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2: 뭐야 이거 칭찬이에요? 아, 칭찬 맞아요 치고. 지금? 왜 치고. 아직까지 있냐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0: 아 의리 있대잖아.
2: 여기 똥칠할 때까지 있을 거 아니야?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 지금 사연이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지금. 2853님 빨리 보내주세요.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예.
0: 아 진짜 이번엔 화낼 수 있는 사연을 보내주셨네. 네. 7200번님입니다.
2: 네.
0: 얼마 전에 제 지인께서 회식하고 밤에요 양손에 쇼핑백 들고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2: 네.
0: 그만 바닥에 껌껌하니까 바닥에 넘어져 있는 킥보드를 못 봤어요. 네. 그래서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안경 깨지고 눈 밑을 열 발을 넘게 꿰맸거든요.
2: 아이고 어떻게
0: 킥보드 이용하고 아무데나 방치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2: 네.
0: 최국 씨가 야단 좀 쳐줘요.
2: 아,
0: 정말로 위험하게 팽개치고 가는 사람들 혼 좀 내주세요.
2: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2: 네가 인간이야. 야.
0: 한 번 더.
2: 야, 탔으면 제대로 세워놔야 될 거 아니야?
0: 한 번 더.
2: 네가 인간 이런 킥보드가 킥보드 만지 못하는 거야.
0: 이 좋았어. 에이.
2: 열 반을 구매했잖아. 열 반을. 오, 엄청 많이 찢어지셨네.
0: 아, 그러면 아니 이게 킥보드가 한밤중은 이렇게 흉기가 되는데 대낮에도 보면.
2: 네.
0: 그렇잖아요. 그, 저, 뭐야, 횡단보도 입구라든지,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게 있어.
2: 아.
0: 어떤 때는 인도의 절반을 차지해서 넘어져 있단 말이야.
2: 아, 그러니까.
0: 제대로 옆에다 야. 세워놓고 살아야지. 예?
2: 그거를 니네 가족이 이렇게 하다 발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세워놓나? 아니, 그렇게 넘어뜨려놓나? 세워!
0: 이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돼? 이걸 도대체. 야 정말.
2: 이거 지문 채취해요. 경찰 선생님 가서 지문 채취해가지고 범인 잡아주세요! 열 발 꼬맸어, 열 발을!
0: 눈동자를 안 다치셨나 모르겠네.
2: 아, 큰일 날 뻔했네, 진짜.
0: 눈 밑을 열 발을 넘게, 야
2: 아.
0: 그러니까 쇼핑백을.
2: 별 인간들이 다 있어.
0: 양손에 쇼핑백 들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이제 걸린 거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확 넘어지면서 안경 깨지고 어디 뭐 긁혀가지고.
2: 아.
0: 눈 밑을 열 발을, 야
2: 이게 너무 이기적이어서 지 혼자만 생각하는 거 아주 그냥.
0: 안 돼요.
2: 다른 사람들이 이거 탈 거라고 좀 생각을 해 줘야지.
0: 어떻게 하면은 이 킥보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어? 어떻게 하면?
2: 타지 마!
0: 아,
2: 없애버려. 없어, 위험해. 걸어 다녀! 야. 우리가 언제부터 킥보드 타고 다녔어, 언제부터? 어? 네. 걸어 다니면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경치도 구경하고.
0: 예, 네, 자, 0820님. 네,
2: 죄송한데,
0: 네.
2: 그 없애버리라는 건 이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0: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0820님. 충북 음성에서 법인 택시 하는 기사입니다. 손님이 네. 너무 없어요. 그 택시 좀 타라고 최국 씨가 외쳐줘요.
2: 아, 정말 진짜.
0: 하루에 한번 할 때마다 꼭 해야 돼.
2: 네.
0: 이번에는 저 음성에서 메시지, 네. SOS. 음성에 계신 분들 빨리 택시 타라고 그래.
2: 택시 타!
0: 카드 빌려서 내가.
2: 택시 타!
3: 돈 빌려서라도 타! 타! 어떻게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타! 환율은 올라갔지만 어떻게 빌려서 타! 대출 받아서 타! 대출 받아서! 대출 받아서! 주담대 받아! 택시 타! 택시 타! 힘드시잖아! 택시 기사님 힘드시잖아요! 택시 좀 타! 그 버스 탈 거 열 번 아껴가지고 타! 타! 제발! 나 힘들어! 다 힘들어! 우리 뭐.
0: 저 경비 아저씨 예,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아, 이러시면 안 되고
2: 주인 정신이 없어. 주인 아 나 진짜 사명감도 없고 진짜 짜증. 아 저런 사람이 진짜 야, 경기라고 앉았으니까
0: 강아지 날 3월 23일 했더니 또 강아지 개와 관련된 날이 많네요. 8월 26일 날은 개 날이래. 그 강아지 날하고 개 날하고 뭐가 다른 거야?
2: 아, 분리를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린 개랑 어른 개를 이제 나눠놨네요.
0: 그런 거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그런가 그러면?
2: 뭐 그런 것처럼
0: 강아지 어린이날이고. 네.

0: 8월 26일 날은 어버이 어른 예. 강아지의 날이고
1: 그런 거네요.
0: 또 10월 1일 날은 검은 개의 날이래.
1: 뭐야 이건 또 왜?
0: 12월 2일 날은 믹스견의 날. 예.
1: 뭐 이거 진짜 있어요 이런 게?
0: 아니 뭐 알겠어. 밥을로 그냥 들르 긁어가지고 올려놓은 거지.
1: 믹스견의 예? 날은 이제 혼혈.
0: 혼합. 예. 혼혈이죠 혼혈. 예. 예.
1: 그 뭐야 성 소수자 견 이런 거예요?
0: 아니 품종이 이렇게 아, 결합된 혼혈, 걸 믹스견이라 그런 거야? 믹스됐다.
1: 아 믹스견. 아. 혼혈. 혼혈의 날? 예. 왜 이렇게 많어? 좀 줄여요. 아, 좀 통합을 해야지. 너무 이러면 이러면은 뭐 바둑의 날 뭐 다 있겠네. 진돗개의 날.
0: 자, 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의 노래 듣겠습니다. 달달한 라떼를 주세요.

0: 달달한 라떼로 드세요 듣고 왔습니다. 아까 저 최욱 씨가 화냈던 거 있었잖아요.
1: 네네네.
0: 강아지 너무 짖는다고 화 좀 내달라고. 네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강아지의 날도 얘기하고 막 거기까지 했었는데 그 문자 보내신 7700님이 최욱 씨한테 고맙다고 문자 보냈어. 개 짖는 거 야단쳐줘서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세상에 개 짖는 거 야단쳐줘서 고맙다는 그런 그 덕담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1: 처음 들어봤어요. 오. 설명.
0: 개 한 번 타일러 주고 형씨한테 고맙다는 얘기 듣고.
1: 허리케인 라디오 덕분에 인생에 있어서 처음 경험하는 걸 많이 합니다.
0: 대한민국에서 아마 강아지하고 대화하는 개그맨은 최국밖에 없을 거야. 네. 네?

0: 못 알아들으니까 그 개가. 이 개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
1: 다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번에는 1345번님의 긴 사연인데요. 저는 화물차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화물차 짐을 하나 잡았는데 짐이 제가 원하는 짐이 아니라서 짐을 취소했는데요. 알선소 소장이 화를 내면서 반말로 저보고 똑바로 일해라 이러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제발 화물차 알선소들, 화물차 기사들 무시하지 말고 말 좀 공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0: 그러네요, 진짜로.
1: 최국 씨 이거 화 좀 내줘.
0: 아, 진짜.
1: 화물 하시는 분들 저희 패밀리신데 허리케인 라디오에 화물 브라더인데.
0: 아, 진짜 말을 참. 이게 말 한마디에 천냥뼈스러 갚는다는데.
1: 일단 화 좀 내.
0: 왜 그러는 거지?
1: 알선소 계신 저 사장님들, 화물 기사님들한테 좀.
0: 말 똑바로 해!
1: 말 좀 공손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0: 내가 네 내가 네 부하야? 어? 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말, 사람 무시하고 정말 짜증나, 진짜.
1: 가만있어.
0: 너 어디야?
1: 1345님을 지금 돈가스 PD가 전화 연결했대.
0: 아,
1: 헤드폰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십니까.
1: 예, 최국 씨도 인사하고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1: 예.
2: 예, 예, 반갑습니다.
0: 아유, 지금 어디, 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2: 아니요, 아까 그것 때문에 기분도 안 좋고서 그냥 집에 가고 있어요.
0: 아이고, 웬일인가. 아유, 저 지금 이렇게 지금 화가 안 풀리신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어떤 아니, 일이 있었던 거예요?
2: 아니, 그, 일을 잡은 지는 꽤 됐어요. 한 12시 되기 전에 잡았거든요. 근데, 갔더니, 짐이, 아까 전 문자로는 제가 짝배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 끊었다고 했는데
0: 예.
2: 저는 짐이 원하는 짐도 아니고 주소를 치고 왔는데 내비 치고 왔는데 주소가 안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1: 잠깐만요 원하는 짐이 아니었고 주소도 잘 안 나타났다
2: 예.
1: 원하던 짐이 뭔데 실제로 이제 주문 받은 짐은 뭐였고요
2: 아 짐은 저 짐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짐.
1: 아.
2: 일단 주소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차를 일단 빼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5번, 6번 했는데도
0: 네.
2: 전화를 안 받아요. 취소하겠다.
1: 그 알선소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2: 예, 예. 예.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전화를 또 어떻게 알아서 해서 전화를 했더니 왜 이제서 전화하고 오면서 일을 마음대로 취소하냐. 주소도 안 나오고 도저히 못 찾겠다 했더니 그 말이라고 하냐면.
1: 아, 그러면.
2: 하더라고요.
1: 그러면 저기 사장님 이렇게 해야죠. 야, 최국 씨가
2: 예.
1: 그 알선소 사장이야. 어?
2: 예.
1: 최우 씨 예. 상황이 뭔지 딱 알았으니까.
2: 예.
1: 자,
2: 예.
1: 전화를 하세요. 자, 청취자님.
0: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0: 아니, 저 참 이상하신 분이네. 아니, 전화를. 아니, 전화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 이거 일 똑바로 안 해요, 진짜? 어?
2: 아니, 전화를 제가 몇 번 했어요. 근데 전화가 계속 연결이 안 된다는 그런 멘트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늦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도저히 그 회사를 찾지를 못해요. 주소도 안 맞고 내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차를 뺐어요.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0: 뭔 전화를 했다고 그래? 나 전화가 안 왔는데 지금. 어?
2: 아, 전화했습니다. 했어요.
0: 너 몇 살이야?
2: 예, 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소리가 똑같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0: 아니 몇 살이냐고?
2: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반말로 하는 거예요.
0: 아, 이렇게 반말로 했어요? 진짜로?
2: 아니, 그냥, 예.
0: 와.
2: 아니, 전화, 통화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젊은 사람 같은데, 그, 나이 먹은 사람한테 말이 그따위 하냐 했더니, 나이 먹어서 그따위 하냐, 나한테 오히려 그래요.
1: 오?
0: 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 나이 시기라 먹어가지고, 이걸 그따위로 해?
2: 그래서 말을 막, 욕 비슷하니 반말 하고 해서, 내가 좀 화를 냈어요. 놈 자식이 아무리 기사라 지금 함수 기사도 이렇게 무시하듯이 말하냐 어린 놈 자식이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 또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나한테 그런 거예요.
0: 아 진짜로?
2: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막 서로 다투게 됐죠.
1: 그 알선소 사장님들과 얼굴 안면을 트거나 그러는 그런 건 아닙니까?
2: 예, 네, 전혀 안 그래요. 안 봤죠.
1: 업무할 때.
2: 예. 예.
1: 그러니까 말로 통화만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2: 예. 어. 그리고 또 평소에 일을 취소할 때도 어떤 데는 예 알겠습니다, 빼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데는 일 이거 제가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말도 안 하고 전화 착착 끊어버려 예. 냉정하게
1: 지금도 매정해
0: 지금도 지금 화가 안 풀리셨죠?
1: 안 풀리셨어.
0: 예. 그럼 그때 그 알선소 소장한테
2: 예.
0: 예, 못다한 얘기 저한테 하세요. 예. 제가 그 알선소 소장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1: 그 알선 소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 화내지 마시고.
0: 지금 나이가 뭔 상관이야 지금? 어? 당신이 지금 이걸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 아니야? 일 똑바로 해 인간아.
2: 나이 먹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면 됩니까? 아무 젊은 분이 한사람도 좀 젊으면은 공사장에 전화를 좀 해야지. 그게 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0: 아니 아까 막 저기 윤은주 아씨 막 욕하셨다며요.
2: 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들르고
0: 그렇게 매너 있게 하실 필요 없다니까. 네, 네. 막 하세요 막. 저, 제가 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1: 어차피 컨셉이니까 네. 예, 해보세요. 네.
0: 예. 어?
2: 이 사람이 말을 듣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어? 지금 싸가지 없구만.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젊은 놈이. 왜 그딴 말 하는 거야. 짜식아. 어?
0: 내가...
2: 나도 화가 너무나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0: 네. 아 근데 진짜 욕도 되게 품격 있게 하시네요. 네. 능 자식아. 예.
1: 어때 화 좀 풀리셨어요?
2: 아 예 그럼요. 예.
1: 아유 예. 참 그런 상황 맞닥뜨리면 저라도 화가 엄청 날 것 같아요. 아직도 화가 나 있을 것 같은데.
2: 사실은 저 화물차 기사님들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또 과거에 뭐 교수하던 분도 있고 사업한 저도 사업을 오래 했어요. 직원들 한 30명 데리고.
1: 오.
2: 근데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지게차 분들도 그러고 아산에서도 그러고 화물차 기사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 그럼 왜 그런다고 생각하게 드세요? 말을
2: 그러니까
1: 왜?
2: 그러니까 이 화물차 기사들이 대부분 착해요. 공손하고 거부감을 해요. 근데 조금 말을 빨리빨리 안 듣고 빨리빨리하게 못하면은 굉장히 무시하듯이 막 재촉을 해요. 막 그 말 함부로 하고.
0: 아, 진짜.
2: 지게차 옆에 조금 가까이 가면 아, 저리 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고.
0: 그럼 알선, 그런 소장이 많아요?
2: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0: 가끔 가다가
2: 대체적으로는 예, 정선하게 말을 해요.
1: 저기 청취자님 아, 인터뷰 듣다가 1794 청취자님 문자를 보냈는데요. 공감한다고 예. 알선소의 갑질이 참 많아요. 동감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요.
2: 예, 그 수수료도 엄청 많이 떼어먹어요.
1: 몇 프로 떼요?
2: 보통 전에는 가까운 데 가도 만 원, 이만 원 떼었는데 지금 3만 원, 4만 원씩 떼어버리기 때문에 금액도 낮고 아, 정말 이게 죽을 지경, 이래저래 죽을 지경입니다.
1: 그럼 화물비를 그 화주한테 받잖아요.
2: 예.
1: 그러면 만 원, 3만 원을 뭘로 보내, 온라인으로 보냅니까?
2: 아, 이게, 그, 거기서, 일단, 업체에서 일이 들어오면요. 만약에 12만 원, 13만 원 일이 들어왔다.
1: 예.
2: 그러면 우리들한테 10만 원을 띄워요, 10만 원에. 자동으로 그 사람들 3만 원, 2~3만 원을 띄워먹죠. 아,
1: 그쪽에서 알선소가 돈을 받아서,
2: 예.
1: 화물차 기사분들한테 그 자기들 소개료 떼고 보내는구나.
2: 그렇죠. 13만 원 받으면 10만 원만 저한테 줍니다.
1: 아, 내가 받아서 그쪽에 알선료를 주는 게 아니고?
2: 그렇죠. 예. 알선소에서 13만 원, 그 회사한테, 그렇지한테 13만 원 이제 물어보면은, 그렇지에서 드리겠군요. 거기, 여기 가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알선소에서 13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래놓고는 10만 원을 띄워요, 우리한테는.
0: 너무 많이 띄워먹는데.
1: 오늘 몇 개 일을 하셨어요?
2: 오늘 한 개 했습니다, 오전에. 오후엔 하나도 못 했어요.
1: 오전에 한 개 하고 두 번째 아까 하려고 그러다 이 상황이 예, 되셨구나.
2: 예, 예, 예.
1: 아유, 점심은 드셨어요?
2: 아유, 도시락 싸왔는데요. 밥맛이 없어서 좀 절반 정도 먹다 말았어요.
1: 아유, 마음이 불편하시니까, 에휴, 참.
2: 예, 제가 지금 체리고 허리케인 나이도 한 7년째 가까이 듣고 있거든요.
1: 아이고, 예.
2: 제가 뭐 문자를 잘 안 보냈습니다만은.
1: 네.
2: 정말 오늘은. 유일하게 제가 낙인데 체리고 예. 허리케인 나이가, 허리케인.
1: 하다 안 돼가지고 문자까지 보내셨구나, 오늘은.
2: 예, 예.
1: 저기요, 예. 그, 파블로 PD가 그 예. 힘내시라고 나눔 선물에 예. 그 가락시장의 바다나라 사장님이 오늘부터 예. 돼지방어야다가 오늘부터 봄 도다리로 바꿨거든요. 봄 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 예? 그러니까 가락시장 한번 가세요. 가셔가지고.
2: 너무 멀어서 못 가요.
1: 그렇게. 못 가요? 그러면 예. 땅 어디, 댁이 어디신데?
2: 경기도 안산이에요.
1: 안산이면은 뭐, 딴 거 한번 줘.
0: 형님, 안산시 구산역점 매기매운탕.
1: 매기매운탕 어떠세요? 시래기 매기매운탕.
2: 그냥 그 저기 뭐 배달한 걸 하나 좀 보내줬으면 좋겠네요.
1: 배달하는 걸로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2: 예.
1: 그러면 배달하는 걸로 좀 예. 적어서 띄워주세요. 예. 예. 예. 자 예. 그러시면 조금 있다가 예. 아 적어 보내드리겠대요. 한우국밥 그
2: 예.
1: 저기
2: 예.
1: 경기도 하남의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2: 예.
1: 이거 댁으로 냉장 상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드시고, 예, 화 좀 푸시고요.
0: 네, 맛있게 예, 드시고요.
2: 감사합니다.
0: 힘내시고요. 화이팅!
1: 자, 예, 그리고 예, 화물하시는 분들 노래 많이 들으시잖아요. 요즘 좋아하는 뭐 가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2: 아, 제가 저 대학교 때 저 재즈 공부 좀 했는데요.
1: 네.
2: 재즈는 좀 안 되죠. 그럼
0: 돼요, 돼요, 돼.
2: 그냥 저기 제가 저 조용필 이렇게 조용필 꿈을 좋아합니다. 꿈.
1: 조용필의 꿈.
2: 예.
1: 꿈은 오늘 이 노래.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용필의 꿈 전해드리면서 인터뷰 여기서 마칠게요. 자,
2: 예, 예.
1: 힘내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예.
0: 네, 안전운행하시고요.
2: 예, 네. 예.

0: 네. 자, 그 소개소 사장한테 막 막말 듣고 그래서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저희하고 통화했던 화물 사장님께서 신청한 노래
1: 조용필의 꿈
0: 듣고 왔습니다.
1: 좋게, 진짜.
0: 예, 역시 조용필 노래입니다.
1: 아니, 아무튼 이게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이. 어렸을 때
0: 근데 지금 아까 청취자분하고 이제 인터뷰 좀 했는데 저희 화물 브라더스들이 허리케인 네. 라디오에 찐 팬들이 지금 많으시잖아요. 네. 곳곳에서 지금 이거 지금 정부 당국에서 이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자. 하나하나 차례로 몇 분 소개를 해드리자고.
1: 내가 다 이것도 AI로 바꿔야 돼, 이거. 알선소, 이거 다, 자.
0: 3166님 사연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나도 화물차 하는 사람인데 요즘 알선소 너무 갑질이 심합니다.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요.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1: 그러네.
0: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아이고. 일 한 번 못 하시고 그냥 들어가신다네.
1: 네. 또. 자. 4499님 인천물류센터 거기가 제일 심해요. 맨날 싸울 수도 없고 화주한테 5만원 받고 저희한테 23% 제하고 거기다가 또 떼먹어요. 주선사들 그러지 마세요. 양아치 소리 들어요. 예, 최욱 씨 혼 좀 내주세요.
0: 혼 좀 내줘. 그러지
1: 양,
0: 마. 그래.
1: 양아치.
0: 그러지 마. 그래.
1: 그러지 마.
0: 그러지 마. 아, 참 같이 살아야지.
1: 같이 좀 살자. 같이 좀. 서로 좀 배려하고. 아니 이럴 때일수록 좀 서로서로 아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받으면 어떡해. 힘들 때는 좀 오히려 좀 같이 좀 아니,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좀 이렇게 좀
0: 지금 말해요. 어? 가만 있어봐. 형이 좀 얘기할게.
1: 낮춰주고.
0: 어. 네. 내가 좀 얘기할게.
1: 네. 네.
0: 아니 이제 기름값 중동 이제 전쟁 터져가지고 최고 가격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을 하잖아.
1: 네네네. 네.
0: 그잖아요. 그 우리 정부 예산으로 지금 막는 거란 말이야.
1: 네.
0: 예? 더.

0: 하여튼 이런 것도
1: 이거 이것도 최고 알선 가격제 해요, 그럼.
0: 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이 정부 당국자들이 좀 들어야 됩니다, 이 목소리를. 자, 또, 4266님.
1: 화물기사로서 공감합니다. 마치 종업원 취급해요. 종업원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화물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고급 직업을 가졌던 분, 사업하셨던 분들 많거든요. 싸가지 없는 알선사 인간들 많아요.
0: 아까 그 청취자 인터뷰하신 분도, 그, 뭐야. 딴 일 뭐 하셨다, 사업하셨다. 예, 예, 직원 30명이라도 사장하다가 이거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 예. 아 예를 좀 이제.
1: 인간의 아주
0: 에티켓을 나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1: 나쁜 본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기가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보다 내가 위라고 생각하는 그치. 거야. 아,
0: 그러다 보니까.
1: 거기서 그러니까 나오는 거군요. 그게.
0: 자동으로 갑질을 하는 모양인데. 아, 그러면 안 되지. 3252님이 그 7시 속이다 후려나요? 어? 내 입장하고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
1: 네. 이러신 분 되게 많네요.
0: 그러니까 또 9185님 소개해드려요.
1: 화물 알선소에서 수수료 이상으로 갈취하는 것을 소위 칼질이라고 합니다.
0: 아, 그걸 칼질이라고 해요? 아,
1: 그것이 거의 이 업계에서는 일반화되고 있고 화물기사는 그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참 애처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0: 아, 네. 참.
1: 근데 알선소에서 그 정도로 가져가야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면 모르겠지만 이게 그 이상으로 지금 해먹는 거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0: 그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그 계곡에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거 계곡 정비해라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더라고. 또 이런 문제도 사실 국무회의감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나도 그런 거야.
0: 아니, 기름값 오르고 그러는데. 네. 당분간이라도 좀 무슨 조치를 취해주지든지.
1: 아니, 뭐, 계곡 정비했으면 이거 화물차도 정비하고 우리가 정비할 게 얼마나 많아. 이거 좀 해주세요.
0: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1: 해줘! 네. 화물차 기사님 힘들잖아요? 아니, 저 대통령 같은 얘기 아니고요. 벽에다 대고 한 얘기. 허공에다.
0: 괜찮아. 괜찮아.
1: 좀 무서워가지고.
0: 자, 네. 1068님, 용차입니다. 오늘도 겨우 한탕하고 들어갑니다. 이 일 그만두고 싶어요.
1: 아이고, 아이고 되게 많으시네. 이게 웬일이야. 진짜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네요.
0: 저, 9185님은 이 정부에다 이런 제안을 문자로 보냈네요. 아까 어떤 기사님이 말씀하신 불친절한 거는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사기 횡령이 버젓이 자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십만의 화물기사들이 이러한 횡포에 아무런 저항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빨리 법제화가 돼서 이러한 부조리와 불법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1: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 화물차도 노조 있잖아요.
0: 네.
1: 이 노조 차원에서 뭐 이렇게 교섭을 하고 좀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걸 안 하고 있나요?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오히려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0: 그렇습니다. 네. 4160님께서는 그래서 전차종의 안전운임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안전운임제, 예. 화물연대 파업 있고 그러면 나오던 그 얘기에 안전운임제라는 개념이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나 보군요. 예. 자, 4499번님은 그 TBS 교통방송에서 일주일에 한 번쯤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해봤으나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1: 그러네요. 이거 너무 좋은.
0: 그러니까 화물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은 이런 깊숙한 맞아요. 이야기를 모르니까.
1: 야, 교통방송 여기 교통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을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 돈이 없구나 여기가. 아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0: 일산 멋쟁이님께서도 이재명 대통령님께 직접 사연을 보내세요. 네, 이렇게.
1: 형님 좀 보내보세요.
0: 내가?
1: 국문과, 국문과.
0: 국문과하고.
1: 명필로 한번 싹 한번.
0: 국문과 나오면은 글씨 잘 쓰냐?
1: 아니지.
0: 그러면 미대 나오면은 저 운동장에 선 잘 긋냐? 에?
1: 근데 형님은 잘 하시잖아요.
0: 전자공학과 나오면 네. 라디오 잘 고치냐?
1: 앵커 출신.
0: 예? 니가 더 해. 니가 나보다 젊잖아. 알아도 네가 더 많이 알지. 예.
1: 7909님 읽어주세요.
0: 역시 최극형님 짱입니다. 이거 왜 나보고 읽으라고 그래?
1: 아, 너무 좋아서.
0: 아이와 듣고 있는데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어? 럼프 네가 인간이야. 오래오래 가는 프로가 됐으면
1: 조심해요. 합니다.
0: 석천동 노시야는
1: 트럼프가 예. 트럼프한테
0: 아 이래서 나보고 읽으라 그랬구나.
1: 왜?
0: 이 정치적인 문자다 이거지?
1: 아니야 아니야.

0: 못 봤어요.
1: 정치적인
0: 저 못 봤어요.
2: 야, 그 많이
0: 저
2: 따지네.
0: 저 뭐 저기 정치 문제야.
1: 아, 이게 왜 정치 문제지? 삶의 문제지.
0: 인간이야?
1: 난 뭐 글씨 잘못 썼나? 럼 트자 뺐어. 럼프. 어.
0: 조심해요. 그러다 F-35 타고 와. 트럼프. 네. 자,
1: 새싹 문자 네. 8347님. 이거 생방송 맞아요? 왜 내 사연을 안 읽어줘요? 성질나게 시리. 문자 3번 째입니다?
0: 세 번째입니다.
1: 문자 세 번째로 썼습니다. 지하철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사람들. 최국 씨 시끄러워 죽겠어요. 혼 좀 내주세요.
0: 꺼! 이어폰 껴! 이어폰 껴! 시끄러워 죽겠네. 아니, 뭔 좋은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 다 듣게 진짜 시끄러워 죽겠구만 진짜.
1: 내려서 해 그래. 내려서. 지하철 내려서 해 그래.
0: 아.
1: 전화를.
0: 내려서 해, 내려서! 아니, 그럼 왜 저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통화하고 그래?
1: 아니, 너 왜 내 돈 안 갚아? 야, 그런 소리를 왜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돼?
0: 왜 듣고 있어야 되나? 스피커폰, 그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 가뜩이나 통화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러니까.
1: 아, 내 문제 고민하기도 힘들어
0: 왜 스피커폰으로 왜? 진짜 네가 인간이야?
1: 왜 네 문제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0: 네 사생활을 내가 왜 알아야 돼? 내가 왜? 그러니까
1: 빨리 꺼!
0: 네 반스 색깔을 내가 왜 알아야 되나?
1: 반스 색깔도 얘기했어.
0: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보니까. 나 반스 새로 샀는데 너무 편해 막 이런. 아 진짜 들었겠네 진짜.
1: 내려서 해 그래 내려서.
0: 내려서 해.
1: 아 에티켓 좀 지키며 살자고요. 그 사람 많은 데서 뭐 이렇게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하는지 정말. 아이고 참.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합니다. 6229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주간 근무 2교대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직원들은 주간 근무할 때 아침 점심이 제공되고 야근할 때는 저녁과 간식이 제공되는데 우리는 하청이라고 힘든 일은 더 하는데도요. 아침도 안 주고요. 간식도 안 줘요. 가끔씩 직원들은 간식에 질려서 화장실에다 버리기도 하거든요. 유유. 아. 최국 씨께서 기분 좋게 한마디 해주세요.
0: 아, 이건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다, 진짜.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야?
1: 야, 먹는 걸 가지고 그러냐.
0: 아니, 어떻게. 차별을 해도 먹는 걸로 차별을 해. 아, 여기가 지금 몇 년도야, 지금,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2026년, 이게 있음. 야, 니가 인간이야?
1: 한 번 더.
0: 밥은 줘야지. 한 번 더. 니가 인간이냐고?
1: 한 번 더 해.
0: 네가 인간이야?
1: 그렇지. 아, 세 번은 깔끔하게 해줘. 아이고. 자, 오늘 여러분들의
0: 간식도 안 주고
1: 화내는 문자 예,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0: 아, 살자고 하는
1: 최육 씨 오늘 괜찮았어요.
0: 아, 많이 힘들어요.
1: 컨디션 괜찮죠?
0: 네.
1: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최신영의 있는 거 주는 거야.
0: 있는 거 줘.
1: 없는 것도 아닌데.
0: 아, 밥을 안 줘. 있는 거 달라고.
1: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욱 씨 수고했습니다. 누가 최고다?
0: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

0: 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1: TBS 교통정보. 어린이날 연휴였던 지난 주말과 비교하면 오늘 주요 고속도로들 정체 구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감곡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이 때문에 감곡 일대에서만 4km 정도 정체고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군자 요금소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 또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안성 포천간 고속도로 포천 방향은 초이에서 강동 보덕까지 반대 안성 방향은 보덕 터널에서 초이 쪽으로 짧은 구간 물려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이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 지날 때까지 16km에 달하는 긴 구간 움직임둔한 상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정체 구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독립기념관 부근의 고장차 갓길 쪽으로 옮겨서 처리 중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허리케인 3부 시작합니다. 송환이 부릅니다. 이게 가수보다 제가 더 많이 불러요, 이 노래를. 아름다워라 노래 듣고요. 월간 아름다워라 가수 성환 진영 씨 함께하겠습니다.

0: 7080 모여라. 미사리 즉석 라이브.
1: 여보세요.
2: 뭘 보세요, 시작부터.
0: 자, 출연자 두 분 소개하세요.
2: 자, 오늘 출연진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80 세대의 영혼들에게 그때 그 시절 가슴을 우와! 막 그냥 막 그냥 봐가지고 막 그래 싸워요. 그런 추억의 멜로디들을
0: 알았습니다, 알았어.
2: 즉석 라이브로 가슴 한복판에 꽂아드리는 시간, 월간 아름다워라. 아직은 아 이분이 아름다운지 여름다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름다워라 이 노래 한 곡으로 달랑 한 곡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뜰지 모릅니다. 이분 난리 날 뿐입니다. 그 기대주 가수 우와 하늘에서 성환이가 내려왔어요. 가수 성환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네, 월간 아름다워의 성환입니다.
2: 자, 이에 맞서는
0: 이제 출연이 한 푼도 안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야 정말.
2: 일부 앵커만 건들지 않는 거예요.
0: 앵더?
2: 앵커, 앵디 섞은 거예요. 네. 자, 남자 우리 세 분이 이렇게 계시면은 좀 칙칙하고 좀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4: 너만 없어.
2: 자, 이 칙칙한 스튜디오를 환하게 비춰줄 분입니다. 나는 그 밤나비 한 번만 해줘요.
5: 나는 사랑을 찾는 외로운
0: 짧게 밤나비. 하세요. 짧게.
5: 죄송해요.
0: 나는 외로운
2: 그렇지.
0: 요거만 합니다.
2: 저는 그걸 원한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어요. 자, 밤나비로 밤을 뜨겁게 물들이고 달달한
5: 라떼로 주세요.
2: 그렇지. 이 달콤함을 한껏 뿌려내는 감성 트로트 퀸 가수 진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6: 오늘도 너무너무 봄날에 인사드립니다. 진영입니다.
0: 그래요. 자, 한 달 만에 또 뵙는데, 네, 오늘 날씨가 좀 약간 찌뿌드 합니다. 예?
3: 네? 아, 근데 네. 제가 또 올라올 때는 해가 또
6: 반짝이 떴죠. 맞아요.
3: 제가 오니까, 상암동에 제가 나타나니까.
0: 오바하지 마시고. 근데 성환 씨 뭐 오늘 가죽점퍼 입고 왔네?
3: 아, 요즘 뉴스에 막 비행기 전투사 조종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구출하도록 다니고 그래서 제가 꼭 컨셉이 좀 맞춰라.
0: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날아다니고.
3: 날아다니고.
0: 아니, 그런데 군대에서는 뭐 했어요? 군대에서. 군대 저는, 어디 갔다 왔어요?
3: 저는 GP 안에서 수색병이었습니다.
0: 오, 네. 야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예.
3: 총알 사이를.
0: 가죽 점퍼에다가 선글라스, 검정 선글라스. 꼭 톰 크루즈 옛날에. 네. 젊었을 때 그 영화 뭐지?
6: 탑건.
0: 네. 그 주인공 같아.
2: 아, 근데 탐 크루즈보다 조금 부은 상태예요.
6: 선글라스 보니까 진짜 탑건 같아요.
0: 아, 김재발 씨도 특수부대 나왔잖아.
2: 네. 근데 GP가 뭐예요?
6: 저도 궁금했어요. 아, 좋은 거예요, 그게?
2: 아, 저 방이 나와가지고.
0: 자, 수색대 나왔으면 뭔 수색을 했어? 수색에서 뭘 찾으러 다니는 거야?
3: 찾는다기보다, 네. 이제 거기 비무장지대 안에는 경계가 없으니까, 말뚝만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2: 네. 그렇지.
3: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실제로.
0: 말똥이 뭐, 아니고 말뚝.
3: 말뚝. 네. 말뚝.
0: 말뚝.
3: 네. 그래서 철책을, 이렇게 시청자들이 보는 철책은 그거 한참 밑에고, 비무장지대 4km 안에는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늘 감시하는 거죠.
0: 그 영화가 있었잖아.
3: 네, 그러니까 JSA 같은 데 보면, 네. 그 실제로 수색 나가서 마주치기도 하고, 네. 먼 발치에서.
2: 진짜요?
3: 물론, 네, 먼 발치에서. 네.
0: 보긴 봤어.
3: 네, 뭐 많이 봤죠. 저희는 많이
0: 봤어요. 백골 부대의 경례 구호가 뭔지 알아요?
2: 모르십니다.
0: 백골.
2: 오.
0: 백골. 백골이야, 103사단. 아, 무선부대지, 오늘.
6: 오, 백골.
0: 진영 씨도 좀 군대를 갔다 왔으면 끼일 겁니다. 아.
6: 근데 그 다르게 보이네요. 그냥 정말 목소리 좋게 노래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데서
0: 백골부대 그 수색대 알아주는 데라니까 정예부대지.
2: 근데 보통 예전에 노래하시고 그러면은 뭐 문선대

0: 군악대나 그런 홍보단 같은 데 들어가실 수 있었을 텐데.
1: 있었죠.
0: 그런데 일부러 안 가시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있어야 인민군들을 막을 수 있다.
0: 얼굴 보고 깜짝 놀랐나?
1: 차출됐었죠.
2: 저 성환 씨가 최고가 있잖아.
0: 아, 네. 아 그렇게 차출되는 걸로 치면은 밖에 우리 빠블로 피드는 완전 전방 코앞이에요. 얼굴로 치면은.
2: 예지 아빠님이 문자를 보냈어. 예. 라이브 여신 봄의 여신 진영 씨. 그리고 애드립 천재 태바리 형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0: 그렇게 뭐 기쁘진 않네요. 남자분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2: 자 이제 자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슬슬 또 미사리 라이브 시작을 해야 되겠죠.
0: 그렇죠.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이거 들으시면서 그래 나 예전에 그 미사리나 뭐 이렇게 통기타 카페 같은 데 갈 때 그래 막 그거 막 듣고 신청하고 그랬는데 그런 노래가 갑자기 지금 문득 생각나신다면은 네.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51로 사연하고 이왕이면 좀 예전에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야, 뭐 첫사랑 미숙이랑 그때 술 먹다가 카페에서 싸우고 헤어졌어요. 걔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뭐 그런 거.
2: 너무 진부하지 않나? 맨날 예를 들어도 똑같은 예만 되냐 너는.
0: 그래요?
2: 좀 발전을 시켜.
0: 사람이 뭐 쉽게 변해.
2: 맨날 뭐 예를 들면 저런 것만 보래. 미숙이 그래서 사람 이름도 안 틀려 똑같아 맨날.
0: 그래 그럼 희숙이로
2: 사람 이름이라도 바꿔세요.
0: 알았어 희숙이로 하든지.
2: 희숙이로 할래?
0: 예, 희숙이로 바꿀게.
2: 그 진영이로 하든지. 자 그러면 네. 자 우선 두 분이 하는 첫 곡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하는 첫 번째 라이브 곡인데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1: 봄이니까 좀 산뜻한 노래로. 네, 갯바위라는.
2: 나는 갯바위. 4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듀엣으로 듣겠습니다. 성환 진영 듀엣입니다. 갯바위 박수!

0: 김영 씨하고 성환 씨 첫 번째 곡으로 아주 박자 잘 맞춰서 잘 들었습니다. 갯바위.
1: 어, 예. 근데 그 노래를 너무 우리 진영 씨가 네. 어, 피아노도 잘 치면서 네. 예쁘게 해주셨는데 성환 씨
2: 네.
1: 거의 뭐 발성을 힘 안 쓰고 뭐 이렇게 밑에서만 까는 것 같아요 느낌이.
2: 아, 저는 화성이니까요.
1: 어, 이런 화성 목소리.
2: 화성이 튀면 안 되죠.
1: 아, 그래요?
2: 네. 아니, 최대한 근데... 우리 진영 씨가 돋보일 수 있게.
3: 어머나. 어.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럼 할 거 다 했으면 가요.
0: 아니 저 집이 부산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으로 이사 갔어요?
2: 아 진짜.
0: 왜?
2: 오랜만에 썰라.
1: 야, 나 형만 아니었으면 야, 깜짝 놀랐다 나 지금 화성.
2: 야, 볼기란 예감은 안 들리는
3: 거. 아, 저는 재밌었는데요.
1: 어, 재밌었어요?
3: 네.
1: 어.
3: 죄송해요. 네.
1: 산들따라님께서 그 아 맞아요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80년대 한 마음이 부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진영 씨 양아영 같습니다.
3: 해주셨고 아,
1: 우리 성환 씨 네. 오재민 씨 같습니다. 그 농담이에요. 네, 그 농담이에요. 네, 네.
0: 아니야 얘가 어. 저기 성환 씨
2: 예.
0: 지난번에 나한테 그랬어.
1: 뭐라고요?
0: 저 오재민 닮았다.
2: 아니 오재민 선배님 뭐 어때서요? 오재민 선배님 얼마나 재주가 많고 좋은데.
1: 저기 한무 씨 좀 조용해 주세요. 자 0962님께서 요즘 그 아, 요즘 라이브 카페가 많이 없는데 꼭 라이브 카페 갔네요. 정말 신납니다.
0: 아, 여기 라이브 카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네.
1: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통기타 이 라이브 카페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가수들 출연료 주기도 힘들고 점점 그런 문화, 이 호프집 가면은 다 있었거든요.
2: 맞아요.
1: 성화 씨 어때요?
2: 떡볶이집에서 듣고 빵집에도 있었죠.
0: 라이브. 어디서 해본 적은?
2: 아니, 부산에도 예전에는 많았어요.
0: 아, 그러니까 성환 씨는 어디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1: 특이한 가게, 특이한 가게.
2: 어, 전 빵집에서 해봤어요.
1: 빵집에서?
2: 아, 빵집에서.
0: 빵집에서도
3: 예, 굉장히 큰.
2: 굉장히 큰 대형, 그니까 그냥 동네 빵집은 아니고 네. 시내에 아. 있는 굉장히 큰 빵집.
0: 부산에?
2: 예, 부산에.
0: 네. 어, 부산이 화려하지.
2: 네,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그런 라이브들이 많이
0: 빵집에서
2: 있었어요.
0: 빵집에서 무슨 노래를 했어요? 빵빵 터지는 노래인가?
2: 그때는 주로 이제 팝송을 많이 했었고, 네, 뭐, 퍼포크송 같은 거.
0: 네, 네. 그러셨구나. 네. 있어 보이게?
2: 네. 좀 있어 보이게.
0: 야, 네. 그때 젊었을 때 성환 씨 부산에서 완전히 하이틴 스타였을 것 같아.
2: 말 못하죠.
0: 그때도 가죽 잠바 입고 다녔어?
2: 아, 꽃부터 입고 다니는 거야, 지금.
1: 야, 빵집에서 노래하셨어. 와. 대구시장 출마하시면 되겠어요. 1437님께서 갯바위 노래를 오랜만에 들어보니 진영 가수의 목소리가 갯바위에서 네. 설명을 잘해드릴게요. 갯바위에서
3: 갯바위 올라갔어.
1: 어, 올라가 있어 지금 진영 씨가 네. 물고기를
3: 물고기
1: 우와 막 불러 모으는 목소리 같아요.
0: 인어공주네 인어공주.
3: 어, 물고기가 들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1: 네네네.
3: 그렇죠?
1: 네네. 아, 그리고 성환 가수님은 네. 그 기타 솜씨는 세계적 마술인 듯.
0: 그러니까
3: 마술.
0: 이 두 분 성환 씨나 진영 씨 두 분의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 분은 기타 고수고 한 분은 또 피아니스트고.
1: 네. 근데 이제 통기타 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지금 쓰리핑거로 치신 거죠?
2: 네네네.
1: 쓰리핑거라 하면.
0: 그랬어. 그만해. 그만해.
1: 알겠습니다.
0: 너 그리고 말이야. 이 저 갯바위 노래 중에 우리 둘이 마주보면 서 있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네. 서 있다고.
1: 네.
0: 둘이 누군데? 둘이 누구 누구야?
1: 둘이 서 있는 거야?
0: 응.
1: 채권자 채무자.
3: 오로지 머릿속에.
1: 어, 어. 바닥까지 따라온 거야 갯바위까지.
0: 갯바위하고 마주선 사람이 마주선 게 누구야?
1: 모르죠 저는.
0: 파도지 파도.
1: 아, 파도랑.
0: 너는 파도 나는 갯바위 그래잖아.
1: 그렇게 알면 얘기를 하지 왜 물어봐요 저한테.
0: 자 성환 씨가 조금 전에 이제 팝송 많이 불렀다 그러니까 팝송 신청 막 들어왔어.
2: 네.
0: 자 김태걸 씨.
1: 예.
0: 소개해 주세요. 어떤 아, 일단 곡이 들어왔어요?
1: 지금 여러 곡이 오는데 네. 혹시 그럼 성환 씨 그 요즘에 SNS 하지 않습니까?
2: 네.
1: 그 뭐죠? 유튜브입니까?
2: 네, 유튜브.
1: 이름이 뭐죠?
2: 어, 성환 라이브예요.
1: 성환 라이브.
2: 네네.
1: 그 하시다 보면은 신청곡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팝이.
2: 아, 그렇죠. 많이
1: 어떤 게 많이 들어옵니까?
2: 어, 주로 이제 저희 방송을 듣는 애청자분들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1: 네.
2: 뭐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1: 아, 맛배기를 그럼 좀
2: 와.
1: 제발 하지 마요.
2: Only for a sea.
1: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해줘야지. 맛배기로 계속. 그냥 거기서 혹시 신청곡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 곡 해봐주세요.
2: 뭐. When I saw you standing there.
0: 오빠! 좋았어.

0: 되지. 하나만 되지. 와, 추억.
1: 아, 왜 자꾸 시켜?
0: 추억도 있잖아요. 팝송들 다 들어볼래니까.
1: 여보세요. 여기가 사적 방송이에요. 빨리 진행을 해야지.
0: 그럼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진영 씨도 팝송 신청 들어옵니까?
2: 어, 네, 들어오죠.
0: 어떤 거 들어옵니까? 네. 막대기로.
2: 아, 근데 요즘에는 네. 별로 안 한대. Sometimes
1: love you boom in the springtime. Evergreen.
2: 예, 네, 이런 거.
0: 어, 또? 또 있습니까?
2: 생각 안 나네.
0: 아, 생각 안 나? 자, 그래, 그래서, 그럼 뭐, sometime evergreen 하고, 뭐, 지금 뭐, baby, 그거 뭐예요?
3: I love you too, 언니.
0: 어, 난 그 baby인 줄 알았어. 그 노래들 중에서 yeah, yeah. 주신 신청곡이, 네. 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네. 나탈리.
2: 나탈리.
3: 어떤 수준 있는 분이 또 이렇게 멋있는 노래를.
0: 이거 괜찮습니까?
1: 어떻게 하는 거지? 나탈리.
2: 하실 수
0: 나탈리. 이탈리. 뭐 있잖아요.
1: 아, 그래? 아니,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그거 아니야? 라라, 뭐 이런 거.
3: 스페인의 전설적인 가수죠. 네. 네, 축구선수가 되려 하다가 네. 가수가 되신.
1: 아, 나도 알아, 그 가수는.
3: 네, 예. 네,
1: 나탈리. 근데 나탈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3: 나탈리.
1: 나탈리.
0: 나탈리.
2: 나탈리. 나탈리. 나타나라. 나탈리.
1: 라이브를 하면 돼요?
3: 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조금 멋있는 노래니까 제가 반주기를 이용해서 한번.
1: 반주 한번 찾아보고. 네, 네. 나탈리.
3: 나탈리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니,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원래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
3: 뭐, 헤이도 있고.
1: 헤이, 헤이, 헤이.
0: 헤이. 한 번만 더.
1: 바바바바
2: 좋아 좋아 네. 재밌다
1: 반주 찾았어요?
3: 네네
0: 자 우리 성환 씨
1: 금방 찾죠?
0: 네,
3: 네 어. 앞에 이제 초성만 치면 나오니까요.
1: 오 나만 치면 탈리가 나옵니까?
3: N만 치면 NA만 치면 나오죠.
1: 아 좋은 거 가졌다고 자랑하네. 자 그러면 성환 씨의 라이브 즉성 라이브입니다 여러분들. 네 어디서도 요즘 이런 가수 찾기 힘듭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나탈리 즉성 라이브.

0: 6세 나탈리. 야, 근데 아무리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빵집 오빠로 해서 기타와 노래
1: 빵집 오빠는 아니야.
0: 천재 났다고 그러지만 이 즉석에서 지금 청취자가 이거 한번 해줄 수 있어야 한 거를 네. 저희가 소개했더니 반주만 찾아가지고 즉석에서 노래를 해줬는데 네. 이 영어도 아니고 또 스페인어 아니에요.
1: 네네.
0: 야, 내가 가서 보니까 물론 스페인어로 저 써있긴 써있는데
1: 네.
0: 가사가.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래도 그걸 자주 불렀나 보죠, 아, 나탈리?
1: 그럼요.
0: 그럼요. 그래요? 네. 많이 불렀대.
2: 아니, 근데 이게 자. 스페인어예요, 지금?
1: 네네.
0: 어, 그거. 여보세요?
2: 예?
0: 신이오가 저 스페인 사람이야.
2: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라, 하라, 그러니까 경련이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발음하니?
0: 이주일, 이주일 선생님 발음하니?
2: 아니, 이거를, 어? 왜 영어도 발음하기 힘든데, 되게 디피컬트한데.
3: 그거 어떻게, 조금 헷갈릴 텐데, 그죠?
1: 아니, 근데 스페인어랑 이태리어가.
2: 네.
1: 발음하기는 좀 힘든데 이게 보고 읽는 거는 있잖아요. 영어는 철자가 네. 예를 들면 E, 뭐 O 이게 따라서 똑같은 E라도 발음이 E로 나는 것도 있고 A로 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3: 알아야 되는 거고.
1: 이거는 네. 거의 모음이 똑같아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냥. 네, 그 액센트만 조금 저기 하면.
0: 그러니까 원래 영어가 사투리인 거야.
1: 네. 아, 그렇죠.
0: 맞춤, 네. 저 표준 말이 저 라틴
1: 네.
0: 말이잖아요.
1: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0: 저기 저 이태리
1: 네.
0: 쪽이.
1: 네, 네, 네. 그렇죠. 네.
0: 어? 맞는 거지?
1: 네. 네.
0: 제가 나탈리 노래를 찾아보니까 네. 82년에 나왔네요.
1: 네.
0: 나탈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 곡이다.
1: 네.
0: 노래 가사 하면서 다 알아듣는 거죠? 그냥 발음 기호만 하는 건 아니고.
1: 알지는 못하는데 노래 의미는 이제 알고 있죠.
0: 아, 의미 정도는 알고.
1: 늘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0: 알겠습니다. 네.
2: 그래도 나탈리니까 다행이다. 진영 씨 이름에 딱 네. 붙이면 진탈리? 이상하잖아, 또.
3: 나타나리?
0: 나탈리가 성이 나시야? 어? 성이 나시냐?
2: 그러니까.
0: 그럼 최탈리도 있고 김탈리도 있냐?
2: 190님은 구탈리가 뭘까? 구탈리.
0: 자, 문자
2: 자, 4169님께서 와우! 깔끔하게 주셨어요. 브라보! 성환 씨.
1: 네.
2: 브라보.
1: 감사합니다.
2: 1654님께서 그 부산 오빠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저도 친정이 부산 해운대라 친근한 말투가 참 좋습니다. 네. 우리 1654님께 네. 저 부산 친한 오빠 사투리로.
1: 네. 해운대 누나 오랜만입니다. 늘 건강하이소. 네.
0: 빵집에서 만나요. 그래.
1: 고려당에서 만나입시다 우리.
0: 고려당?
1: 고려당이라고 부산에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0: 거기서 노래했구나.
1: 거긴 아닌데 고맙습니다.
0: 빵집에서 만나예.
2: 네, 우리 성환 씨는 고려장, 일구행진은
3: 고려장?
2: 고려장. 자, 1437님께서 어머 어머 참 잘합니다. 80년대에 떴으면은 나훈아 가수 버금갔을 듯 해주셨고 그리고 1579님 경고 하나 들어갑니다. 1579님 이분 뭐야 뜬금없이 최일구 최고. 이게 뭐야 이게.
0: 부럽지. 자 다음은 이제 진영 씨 네네. 노래 한번 들어봐야죠.
3: 네.
0: 어떤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네,
2: 진영 씨 신청곡들이 뭐 우리 최진희 씨 노래도 들어오고 많은 네네. 곡들이 들어왔는데 네네. 요 내용이 더 확 와닿네요. 진영 씨한테 네. 그 전 음악 저작권 협회장.
3: 협회장.
2: 추가열 씨 아시죠?
3: 네, 알죠.
2: 우리 추가열 씨 노래 중에 네. 봄이라서 그런가 봐요. 소풍 같은 인생을.
0: 소풍 같은 인생아.
3: 봄에 진짜 봄에 소풍 가야지.
2: 괜찮냐고 이렇게 주셨는데.
3: 아, 그럼요.
2: 네. 자, 진영 씨, 우리 최일구 앵커가 불렀으니까 노래 한 걸로 합시다. 이거 혹시 유튜브에
0: 아니 이거 악보를 찾아야지 네. 피아노 연주하려면 악보 찾을 시간 동안
2: 요 노래 라이브 할 때 혹시 몇 번 불러본 적 계시죠?
3: 그럼요 요즘에 핫한 노래죠 특히나 또 봄에 더

0: 이 사람 내보내고 하면 안 되죠.
1: 완전 이걸로 만들어버려.
2: 악보 찾을 시간 주려고 저, 그러는 거야, 이 사람아. 찾았어요?
1: 인생이.
2: 자, 그러면.
0: 광고 쓰는 것이다.
2: 진영 씨, 자, 피아니스트 겸 가수 진영 씨의 라이브로 추가열 씨의 소풍 같은 인생. 자,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0: 이재영 씨가 이번에는 네, 추가열의 슬픔 같은 인생 신청곡을 받아가지고 즉석에 피아노 연주하면서 네. 잘 들었어요. 네. 아, 제가 피아노 배우려는 그 목표가 바로 진영 씨처럼 네. 악보 딱 펼쳐놓고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A마이너 D 뭐 기타
1: 그렇죠, 코드로.
0: 간단한 기타 코드 잡고 노래 불렀던 것처럼 저런 걸 해보려고 내가 피아노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지금 상태는 어떠신데요?
0: 아, 멀었어.
1: 아이, 왜요?
0: 아, 박자 맞추기도 힘들고요.
2: 저번에 그 피아노 치시면 노래 하셨잖아요. 그 해후 하셨나?
0: 최성수 씨 나왔어.
1: 네. 아, 최성수 씨 나왔을 때 진짜 옆에서
0: 몇곡은 하는데 네. 그 이제 연습을 해서 하는 거고 저 지금
1: 즉석에서
0: 진영 씨만요. 악보 딱 보면서 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지.
1: 그때
0: 아,
1: 곧 되실 겁니다. 그때 최성수 씨 대신 막 옆에서 반주해 주시고.
0: 자, 여보세요. 시덤스레하지 마시고 문자 소개해 주세요. 뭐 숨볼라 그러는가 또.
1: 자, 자연을 보고 듣다님께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2: 어머, 피아니스트.
1: 피아니스트?
0: 피아니스트
1: 진영 씨라고 피아니스트. 했는데 어떻게 인정됩니까 이거?
2: 그 지금만 아 이거.

0: 인정해주는 걸로 해주십시오. 아,
1: 네. 그 레슨은 안 해요?
0: 저 레슨요? 제가요? 네.
1: 신용음악 레슨 같은 건 안 해?
0: 제가요. 네. 아, 그런 거 제가 가르칠 정도는 안 돼가지고.
2: 안정호 TV에서, 네. 우와, 진영 씨, 트롯 포에, 미스 트롯 거기 포에 왜 안 나오셨어요? 완전 진감인데, 진감.
0: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정말 잘 왔다. 응? 네, 오늘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많이 얻고 갑니다. 네.
1: 안정호 TV님이 누군지 아세요?
0: 네, 모르겠어요.
1: 끝나가면 연락해 보시오. 아, 가만있어 봐. 근데, 빠블로 가려는데. 네. 추가열 씨 노래 나갈 동안에 추가열 씨가 갑자기 전화가 연결이 됐대.
2: 아니 왜 아까 훌륭 이글레시아 연결 안 하고.
1: 요새 훌륭
3: 바빠요?
1: 어, 상황이 어려워.
0: 아니 추가열 선배님도 아니, 바쁘실 텐데.
1: 어. 아 근데 추가열 씨 저 저작권협회 회장하다가 네. 이거 4년 임기하다가 요새 이제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2: 그렇죠, 네.
1: 아 오늘 빠블로가 요즘 뭐 대충대충 하는데 오늘은 순발력 좀 발휘했네. 추가열 씨가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빠블러가 전화를 했대.
2: 우리 추가열
1: 씨. 가만있어 봐. 자, 추가열 씨. 아, 연결됐어요? 추가열 씨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이모나. 추가열 씨 맞네. 자, 인사들 하세요.
2: 자, 안녕하십니까? 네, 추가열 회장.
4: 아, 예, 통화 씨.
2: 저는 김태발입니다.
4: 아, 태발이 형님 안녕하세요.
1: 어, 형이요? 그 다음에 진영 씨.
0: 안녕하십니까? 진영입니다.
4: 네, 진영 씨. 네, 네.
1: 성환 씨.
5: 예, 선배 반갑습니다. 가수 성환이라고 합니다.
4: 예, 반갑습니다, 성환 씨.
2: 예. 저희 옆에 최일구 씨 있는데 인사 좀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최일구입니다.
4: 아, 형님 반갑습니다. 네,
1: 지금 음악저작권협회 회장 4년 임기 끝나고 이제 좀 야인으로 돌아온 거죠?
4: 예, 4년 동안 뭐 정말 열심히 했고요. 네. 그리고 잠시 쉼을 좀 갖고 싶었어요.
1: 네, 그래요.
4: 어,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 라디오나 뭐 다른 미디어 접하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1: 그러니까, 4년 동안 근데... 추가열 씨 그냥 가끔 노래만 들었지, 스튜디오에서 좀 봐야 되는데, 이제는 볼 수 예. 있겠다.
4: 아, 예. 오늘
1: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네. 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초청할 수 있다. 그래요.
4: 사실 뭐 이제 라디오 듣는 시간도 없고, 좀 그런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오늘 우연하게 이제 어딜 가다가, 네. 라디오를 듣게 됐죠. 제가
1: 아, 듣고 있었어요?
4: 예, 친정이잖아요. 95.1.
1: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빠블러가 전화를 했구나.
4: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고 거기에 네. 이제 진영님 나와서 제 노래 뭐 제 이름이 갑자기 울려 퍼졌어요.
1: 아, 다 들었구나. 아니 저 빠블러가 그 평소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안 하는데 그 추가열 씨 네. 노래 듣더니 갑자기 이런 또 기질을 발휘했네.
4: 와,
1: 저기
4: 감사합니다.
1: 진영 씨 노래 들었잖아요. 어땠어요?
4: 어머나. 네네. 아, 전 이제 제가 그 소풍 같은 인생을 부르는 원곡자인 저보다 원래는 이제 다른 분들이 불렀을 때 느낌이 너무 색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마다의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거든요.
1: 네.
4: 근데 우리 진영님 노래 들으면서 야, 이 진영님의 노래로 듣는 봄의 소풍은 참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아, 예.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설레였고
1: 예. 회장님 노, 예. 예, 4년 하시더니 많이 늦었네. 많이 늘었어.
0: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4: 아, 왜냐면 사실 들으면서 저 예전에 남산에 있었었던 그 우리 서울교통방송 시절 때부터 제가 있었기 때문에
1: 네.
4: 그때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조금 기분이 좀 뭐 뭔가 좀 센치해졌습니다.
1: 아니 요즘에는 또 이 벚꽃철이잖아요. 예, 정말 네네. 소풍 가듯 예? 이렇게 인생을 네.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부산 네네. 빵집 하이틴 스타 있어요. 성환이라고.
4: 아, 그럼요. 제가 성환 씨 정말 저 좋아하죠.
2: 그리고 예전에 뭐 우리 추가열 씨가 우리 성환 네. 씨한테 어우 기자 잘 친다 한번 칭찬을 해주셨다 그러는데 저분이.
4: 어 당연히 그랬고요. 네. 아름다워라 이 노래 말고 그 전에 부르셨던 노래 있죠 성환 씨?
5: 네 모르겠네.
4: 예 모르겠네. 제가 그 노래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여서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도 아주 자주 틀곤 했었고요.
1: 네.
4: 성환 씨는 포크 쪽에서 좀 키워야 될 인물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왔거든요.
1: 고맙다 그래.
4: 정말
5: 감사합니다. 아 나도 추가열 선배님 노래 할 건데 아, 괜히 나탈리 해가지고.
1: 아니 좀 아, 나탈리 너무 좋아요 그러면. 추가열 씨 연결된 김에 저기 앞으로 저 어떻게 계획이 뭐예요? 지금 일단은 쉬셔야 되고 일단은 네, 저 일단... 대충 쉬고 나서 TBS 네네. 허리케인 라디오 좀 나와줘.
4: 형님 뵙고 싶어서 가겠습니다.

0: 그래요. 그리고 저도 하여튼 저 저작권 협회님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뭐 한 2, 3천씩 보내줘가지고, 예? 살림살이에 너무 보탬이 됐어.
1: 예? 예, 작업도 같이 하시고요. 네, 네 그렇게 예. 하시고, 그 다음에.
0: 아, 근데 이번 달엔 1000밖에 안 들어왔더라고.
1: 응? 아, 그랬었어요?
0: 응.
1: 알겠습니다. 괜찮은 아니
0: 들어야 되는데, 1000밖에 안 들어왔어.
2: 1000원 얘기는 1000원.
0: 그럼, 조용해. 알았어. 자, 그러면, 추가열 씨.
1: 네.
0: 자, 여기서 고맙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좀 고맙습니다. 들어보시고. 성환 네네. 씨도 좀 추가열 씨 노래를.
3: 그래야겠네요.
0: 해보겠대.
1: 아, 진짜요? 너무 예뻐요.
3: 아니, 제가. 네, 그러면 저도 추가,
0: 어떤 노래 해볼래요, 그러면?
3: 소풍 같은 인생을 하셨으니까 네. 조금 멀리 떠나는 여수행이라는 노래
0: 여수행
3: 최근에 나온 노래
0: 여수행 예, 예, 예. 친구가 여수행하는데 예,
3: 예. 아, 제가 자신은 없지만
0: 걔 만나면은 네. 뭐 이것저것 묻고 따지지 예. 않아
3: 네 것도 내 것도 안 따져서 좋다는
0: 그런 네. 노래야 여수행
2: 아, 그걸 원작자한테 한번 물어보지
0: 내가 다 알아 네? 내가 다
2: 추가열님
0: 저기 추 회장님
1: 네네
0: 자 조만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성환이 부르는 추가열의 노래 여수행 한번 감상하면서 목적지 가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자, 추가열 회장과 갑자기 또 인터뷰를 해봤고요. 네, 조만간 나와주겠습니다. 성환 씨가 그러면 추가열의 여수행. 자, 라이브로 맞고 찾았어요. 듣겠습니다.

0: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갈 텐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1: 근데 KTX 타고 2시간 더 걸릴 텐데, 여수까지.
2: 2시간, 3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0: 아, 그래요?
3: 지금 자세한 건 따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자,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다나 선생께서, 성환 진영님 노래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TBS에서 알게 되네요. 그동안 누군지 몰랐는데. 네.
2: 어휴,
1: 자, TBS 네. 허리케인 라디오가 야심찬 기획으로 두 가수를 발굴한 거야.
3: 야심찬 겁니다.
1: 부산 빵집.
2: 부산 빵집.
1: 하이틴 스타.
0: 아, 이거 좀 오래 가겠네.
1: 아, 이걸로 가는 거야.
2: 근데 탑건에서
1: 지금. 그때부터 가죽 잠바 입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0: 아, 근데 탑건.
1: 탐 크루즈 흉내를 내고.
0: 탑건에서 좋았는데. 갑자기 빵집으로 강등되는 바람.
1: 부산 빵집. 하이틴 스타에서 탑건 네. 주인공으로
0: 네,
1: 간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 아니, 개천에서 욕나는 거지. 예, 예, 갑자기 욕나냐. 예, 예. 네.
3: 성환 씨, 예. 요거 한 2주만 견디면 돼. 2주만.
1: 하여튼, 하이틴 스타하고 피아니스트 겸 가수 진영 씨입니다. 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가 발굴한 두 스타입니다.
3: 네. 안정호 TV에서 성환님. 아까 그 진영 씨 미스 트로포 네. 안 나가셨냐 그분이시네.
2: 네, 그분인데.
3: 성환님의 네. 나탈리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성환님도 미스 트로포 뭐야 다 돌아가면서 우리 돌아가면서 나가야 돼 지금. 미스 트로포 나가면은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일전에 190님과 인터뷰했던 도전기 수입니다. 네.
1: 도전기 그 쌀 그 찢는. 그 기사님 기억이 나. 몇 년 전에 한번 토론 저기 TV 전화 연결한 적이 있었어요.
3: 안정호님 일구형님도 도정 좀 해줘요. 좀 이렇게 겉에 2894님께서 어머머머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미사리에 와 있는데 여긴 벚꽃이 만발입니다. 두 분 노래 귀호강 제대로 합니다.
1: 그렇구나.
2: 네. 너무 좋으시겠다.
1: 참 TBS가 좀 여건이 되면 이런 미사리 벚꽃의 분위기 여기다가 인조 벚꽃이라도 갖다 놓고 그럴 텐데 네, 네. 뭐 있어야지 내는 씨.
3: 제가 네? 오늘 집 근처에 많이 펴 있으니까 네. 꺾어서 올게요.
1: 자 이제 벌써 46분입니다. 네 타임으로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노래 두 분 노래 더 들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진영 씨 신청곡으로 자 또 어떤 곡들이 올라왔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3: 제가 아까도 문자들을 읽어드렸는데 진영 씨는 특히 유달리도 최진희 씨 노래가 많이 들어와요. 저번에 뭐 범범 범범범범범 그거 나온 이후로부터
2: 밤이야 뱀이에요.
3: 뭐 아무거나 해 바쁜데 최진희 씨 노래 그 카페에서란 노래가 카페에서. 있어요.
2: 아 요즘에 진짜 또 커피 마시기 좋은 계절이죠. 카페 좋은데 꽃, 네. 벚꽃 핀데 아,
0: 좋다.
2: 미사리
3: 그 노래 가능하시겠습니까?
2: 네. 어, 그럼요.
3: 네 그럼 네. 그 노래 좀 부탁드린다고.
2: 아 네네.
1: 그러면 악보를 좀 찾으시고
3: 네.
1: 어떻게 그 하는 거지 카페에서?
3: 카페에서? 네.
4: 나 혼자 이렇게
1: 그렇지
3: 있어.
1: 맞아 맞아 역시 성환이야 있어도. 내가 앞으로 여기 김태발이 보고 물어볼 게 아니라 성환이한테 보고 물어봐야 되겠다.
3: 범범
1: 찾았어요?
2: 범범
1: 자, 피아니스트 겸 가수 나.

안양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도심 방면 거의 전구가 밀려있고요.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오히려 반대 금천교 쪽으로 정체가 심해서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분당 수서로 가천대부근부터 탄천 1교까지 청담대교 방면 정체 깁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진할 때 그리고 여의도 통과할 때 밀립니다. 이후로도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중간에 성수대교 부근에서 사고도 났고요. 또 암사대교에서 강동대교 쪽으로도 밀리는데 강동대교 조금 지나 있었던 사고 여파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동대교를 지나 올림픽대로 암사대교 쪽으로도 정체 구간이 길어져 있는 상태고 이후로 올림픽대로는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1시간은 걸리고요. 당산철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도 다시 정체인데 가양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차량 갓길 쪽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도 잠실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거의 전 구간 밀려있고요. 남산 1호터널 한남대교 쪽으로는 중간에 한남이 고가차도 있고 합류지점에서만 잠깐 주춤할 뿐 전반적인 흐름 좋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4: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3: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서울 시내는 여전히 정체 구간이 많고요. 사고와 고장차까지 정체를 더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지하도로 금천방면 지하도로 초입 2차로에 대형 버스가 들어가서 높이 제한에 걸린 사고가 났습니다. 성산대교 북단에서부터 밀렸고요. 강변북로 일산방면 반포대교 조금 못과 사고가 났는데 사고 차량이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 포함해서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30분 정도 걸리고 이후로도 원효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다시 한번 밀립니다. 동거선으로 의정부 방면은 녹천교 아래 마들 지하차도 있고 2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반대 성수대교 쪽으로는 이화교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면 연희램프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이제 막 정리화됐고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 통과하는데도 밀립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4: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해질녘이 가까워지면서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길게 밀렸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지날 때 6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는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잠시 주춤합니다. 서울시내 정체 구간도 많이 줄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면 홍지문터널에 있었던 사고도 정리됐고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지하도로 금천 방면 대형 버스가 높이 제한에 걸렸던 사고도 정리됐습니다. 지금은 지하도로 중간부터 금천교 쪽으로 서행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마들 지하차도 입구에 있었던 사고도 정리는 됐는데 지금은 월계일교에서 상계교까지 시속 30km 안팎이고요. 올림픽대로 반포에서 영동대교 사이는 양방향 모두 밀려있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성산대교 조금 못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6도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종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 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로 고가차도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하부 경찰청 앞 교차로 시청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됐고요. 아리수본부학 교차로 서소문로에서 청파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고가 하부 도로는 운영되고 이 공사는 오는 7월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세상 지금 건강을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

0: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

지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무엇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까요? 작가 파트리트 쥐스킨트는 소설 향수를 통해 냄새라고 말합니다. 냄새를 통해 사람다움을 평가한다는 거지요. 향수를 일러서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합니다. 사람 냄새라고 하면 참 인간적인 매력을 말하는데 진짜 사람 냄새는 어떤 걸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Guns N' Roses Paradise City 들으셨습니다. 4428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향수를 퍼퓸이라고 발음하지요. 아, 우리 영국

가 나오신 황 PD님, 퍼퓸 발음 맞습니까? 괜찮아요? 네. 무언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의 라틴어 퍼와 연기를 의미하는 퓨무스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향수를 참 많이 즐겨 쓰죠.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씁니다. 좋은 어떤 이런 모임이나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기왕이면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향수를 쓰지요. 그 제일 유명한 게 샤 뭐 땡 그 넘버 파이브. 이게 보니까 이 회사가 마케팅을 할 때 55초마다 하나씩 팔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의 출시는 5월 5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다 5자가 붙죠. 아마 그냥 큰 의미 없이 어떤 마케팅의 기법으로 이런 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 냄새에 관해서 특히 또 향수에 관해서 재밌는 사연이나 얘기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게리 무어 그리고 오지 오스본이 함께한 레드 크론스 들으셨습니다. 약간 좀 그 레드 제플린 캐시미어 느낌도 좀 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간에 리프 달리는 거 보면은 또 오지 오스본 느낌도 확 살고 잘 들었습니다. 0511번님 권디 휴일 잘 보내셨나요? 목소리 반가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저는 지금 코가 막히고 바보처럼 입 벌리고 있고 하품도 나오고 눈꺼풀도 내려오고 자꾸만 잠이 오려고 하고 큰일 났네. 코 막히고 막 눈은 감기고 어떡하지? 네, 저도 그렇게 가끔 누우면은 코가 막힐 때가 있는데 왜 그러는 건지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의사분 계시면 좀 그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6556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여전히 신청곡 보냅니다. 아, 네, 맞아요. 이분 가끔 신청곡 보내시는 분이시죠. 아유, 고마워요. 신청곡 보낼 때 꼭 영어로 보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냥 한글로 막 써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면 꼭 틀어드릴게요. 이어서 조성아가 부릅니다. 노총각 블루스.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에는 여러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오랫동안 노출되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을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해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신데렐라 집시 로드 들으셨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655님 그 사연 읽어드리면서 꼭 영어로 써야 되나요? 이렇게 써주신 분이신데 바로 이어서 오늘 즐거운 친구와의 만남 이후 집 가는 길입니다. 권 DJ님 덕분에 음악 듣는 즐거움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계속 쭉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TBS 화이팅! 이렇게 하시면서 신청곡은 신데렐라의 집시로드라고 하셨네요. 이 신데렐라의 집시로드를 영어로 쓰기 귀찮으셔서 한글로 쓰셨어요. 그래서 아까 미리 그렇게 보내신 거였네요. 네, 이렇게 그냥 한글로 써주셔도 돼요. 아, 저도 오랜만에 또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예스입니다. Roundabout.

클래시 런던 콜링 이어서 꿈베이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 8143번님 신청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진도 우럭 낚시 가는 길 주옥 같은 음악과 감미로운 DJ분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옆에서 운전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오빠야의 노래 신청합니다. 엘도라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신진도에 우럭낚시를 가시는구나. 그러면 이 시간이 지금 12시 반 막 1시 이렇게 막 될 시간인데 이 시간에 낚시를 가시는구나. 오빠야 분은 이제 옆에서 운전을 하시고 네 신청곡 엘도라도 전해드렸는데 요즘 이 노래가 그 대구 프로야구죠. 대구 라이온스 주제가로 그렇게 막 다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기 인천 팬이긴 한데 사실 저는 야구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어서 어떤 특정 팀을 막 이렇게 응원은 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 야구 자체를 제가 스스로 또 하고 있고 즐기고 있어서 네. 사연 고마워요. 네, 마지막 사연 하나 또 읽어드릴까요? 0511번님이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면서 제가 며칠 전에 딱 한 번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잘 자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좀 오글오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들으시면서 제가 051번님 잘 자요 이렇게 했대요. 예, 저도 기억납니다. 그 사연을 보내주셨네. 아, 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마지막 곡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낮에 그 옛날에 그 다섯 손가락이죠. 기타리스트 이두원 씨가 강연하는 거를 유튜브로 봤는데 이분 참 정말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강연 내용도 책도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은 이두원님의 노래를 우리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곡입니다. 이두원 2층에서 본 거리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엄마, 빨리빨리.
1: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0: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1: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0: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1: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0: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겨명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이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계속 소개합니다.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K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도 느끼는 건 오로지 그대 생각이죠. 나만

시절이 바뀌어도 나는 변함없죠. 저기 저 연인들은 뭐가 좋을까요? 저기 저 사람들은 뭐가 바쁠까요? 예전에 나도 저기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바쁘고 그랬을까요? 그대가 떠나면서 나는 멈췄어요. 죽어있는 시계처럼 나도 멈췄네요. 가끔씩 그대도 내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나보다는 아프지 않겠죠. 오래전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내 이름의 세 글자를 잊진 않았을까. 그대가 나보다도 아프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엄마 빨리빨리.
5: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4: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5: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뒤집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4: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5: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4: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6: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예찬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봤지만 나는 도련님이고 어찌 업어요.
0: 얘야,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0: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도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직까지는 도로 상황 대부분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부산 쪽으로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3차로와 갓길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한창이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방면으로 용담터널 부근 고장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종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0: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나들이에 적합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한낮에 전국이 25도 안팎을 보이는 가운데 강릉과 상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저녁에는 다소 쌀쌀한데요. 하루 안에 기온 변화가 큽니다. 한낮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직까지는 도로 상황 대부분 여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들도 대부분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 반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 작업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만 유의한다면 나들이에 좋

좋은 날씨입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더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서울 25도, 대전과 대구 모두 26도까지 올라서 내일은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됩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또 충북과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고속도로 대부분 구간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하고요. 서울 시내도 자동차 전용 도로들 대부분 소통 원활한데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작업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